0: 아니, 아마나 뭔 게, 꼼짜리 없는 게, 꼼짜리 없는 고소하니, 잼베레, 얼른 거 엄마가 자주 해리기도 하라까, 옷사라 말이라고, 옷가샤 드라무, 뭐, 백대니, 나는 뭐 잠, 뭐 사이 때문에, 나도 약간 안 해보고, 또 애가 기르니, 알아서 해야지, 내가 오빠 만지고 하니까, 에이, 짠, 수다 보나, 세자.
1: 그래도
0: 이거
1: 보자.
0: 때라가 피나가 뭐, 이때, 사발이 뭔 또, 좀 해자오.
1: 다시 한 거야.